0: Good morning, Friday.
1: DJ 달디
2: 수
3: 그리고 신희준의 Alive FM 90.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.
1: 유후! 아유,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.
3: 네, 한 주간 잘 지내셨죠?
1: 네.
2: 또 뭐, Friday.
1: 그러게요. 참 뭐 늘 매주 얘기하지만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?
2: 전 이번 주 좀 천천히 갔어요.
1: 아,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?
2: 감기로 인해서.
3: 아, 요새 주변에 많아졌어요.
1: 네. 아, 그래요?
2: 네. 모든 일정을 더 다 스톱을 했죠.
1: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감기를.
2: 아니, 그게 누구한테 옮은 것도 아니고요. 그냥 네. 제가 입을 걷어 차고 자다가. 아.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막히더라고요.
1: 뭐 요즘 추워서 그럼 큰일 나요.
2: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백신을 안 맞았더라고요.
1: 아, 우리 백신 홍보대사께서
3: 네.
2: PBS.
1: 그러게.
2: 네, 그래서 아 결국
3: 자연 백신 맞으셨네요.
2: 자연 백신 맞았습니다.
1: 그래도
2: 네.
1: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아직 겨울이 긴데
3: 그러니까 한번 지나갔으면
2: 되지 않나?
3: 네, 면역이 이제. 백신이 면역제잖아요. 그치. 바이러스를 먼저 넣어서 살짝 아픈 다음에 이제 내 몸이 아 이제 다 극복했어. 그러면 이제 감기를 이겨내는.
2: 네. 근데 감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. 이게 들어오면 순서대로 다 흩고 나가요. 그죠?
1: 그래요?
2: 시간이 걸려요. 그러니까 금방 나가는 건 없더라고요. 뭐 코가 막히고 목이 가래가 그렇죠.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다시 코가 막히고 그러면서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요.
1: 그 감기는 뭐 약 먹으면 7일.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해서
2: 아플 야, 만큼 아파야 낫는 게 감기라 뭐 그러지 않나?
3: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. 이게 그렇죠. 달디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.
1: 네. 네. 이게 네. 어차피 몸에서 한번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을 겪어야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
2: 우리는 되게 두껍게 있는데 지금 달디는 반팔을 입고 계시거든요.
1: 대한민국 하려고 그러죠. 저희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멕시코랑 네. 두 번째 경기.
2: 와. 네.
3: 광고가 멋있어. 재밌게 나왔어요. 멕시코리아.
1: 네, 맞아요.
3: 그리고 당일날 그 우리 이제 그 오늘 그 멕시코는 초등학교 다 쉬고
1: 예, 쉬는 날이고
3: 네. 다 축구 응원한다고.
2: 제 지금. 친구가 저기 멕시코 시티 살거든요. 페르난도라고.
1: 네. 산체스 뭐 이런 이름 아니야?
2: 페르난도 이종현이라고.
1: 네네.
2: 네, 한인회장도 하셨던 분이죠.
1: 우리 남방구의 네. 태양이시죠.
2: 그렇죠, 그렇죠. 밝은 태양이시죠.
1: 남방구 태양이 많아요.
3: 무슨 뭐 마야광 이런 거 나오죠. 긴장하고 있었어 혼자서.
2: 네.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보면서 아직 그런 날이 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
1: 야, 참 오늘도. 우리 한국이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
2: 네. 그래서 난 이제 궁금한 거예요. 페르난도는 누구를 응원할까?
1: 당연히 한국이죠.
2: 애들은 멕시코를 응원할 것 같은데.
1: 아니에요. 그 집 애들도 보니까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
2: 맞아요.
1: 그래서
2: 맞아요.
1: 한국을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주 네. 경기 네. 저희가 뭐 예측을 했는데 네. 우리 시아 PD님께서 정확하게 2대1로 맞추셨어요.
2: 야.
1: 축하드립니다.
2: 아, 저 보따리 깔으셔야 되겠어요.
1: 그러게요.
3: 아, 이걸로요? 그렇죠. 네.
2: 아니 왜 이거 있잖아요. 갬블 하시는 분들
3: 많죠.
1: 어우, 그럼요. 네. 뭐 호주도 갬블이 워낙 많으니까 펌만 가도 그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있더라고요.
2: 그러니까 이 승률을 맞춘다는 게 이게 대단히 좋은 건데 저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TAB인가 거기서 하지 않아요?
1: 네 맞아요. TAB. TAB. TAB에 가면은 뭐 항상 어떤 경기든 다 있는 것 같아요. 뭐 항상 뭐 말도 뛰어다니고 그러니까. 자전거도 돌아다니고 말 뭐
2: 개도 뛰어다니고.
1: 네, 네, 네.
3: 그건 뭐 게임이라고 하나요?
1: 배팅이죠, 배팅.
3: 배팅?
2: 게임 배팅.
1: 뭐 호주가 워낙 배팅에 관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동네마다 다 있는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.
2: 네.
1: 좋은 건지 나쁜 건지.
2: 뭐 어르신들은 시간 때우기 되게 좋고 또 네. 아드레날린도 올라오잖아요. 이기면.
3: 어려운 일이네.
1: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요? 이 배팅 얘기하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예전에 같이 일하던 워킹 할러데이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때도 아마 월드컵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 전적상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상대. 그래서 뭐 독일이었나 그랬는데 네네. 양쪽을 다 걸었대요. 한국도 걸고 독일도 걸고.
3: 그럼 본전 아니에요?
1: 어 그래도 저 배율이 다르니까.
2: 아. 그렇죠. 승률이 틀리니까. 네.
1: 저 이제 뭐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축상이 돼서 왔어요. 이게 타이가 된 거예요. 아.
2: 통점일 때
1: 따날린 거예요.
3: 그러네요.
1: 타이가 뭐 전후반 끝날 때까지 타이면은 그건 그냥 무승부로 끝나나 보더라고요.
3: 그래서 변수가 있는 것도.
2: 네, 그러네요.
1: 축구 탭만 하면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. 잘 살고 있겠죠.
2: 네. FM 90.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The Smelly Cheesecake. 오늘은 상 주는 날 Award and More.
3: 네.
2: 그리고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.
1: 야미.
2: 네. 저희 네. 노래 듣고 와야죠.
1: 네.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?
2: 눈?
1: 오, 눈. 네. 알겠습니다. 자이언티의 눈 듣고 오겠습니다.

0: 저희가 하는 얘기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, 뭐 운동은 다음 달부터, 영어 공부는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미루게 되지 않나요? 딱 바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.
1: 그렇죠.
0: 왜 그렇죠?
2: 제일 쉬웠어요.
1: 능력이 없어서네.
3: 전혀 다른 답을.
0: 능력이 없군요. 능력 길러야지 그러면.
3: 네. 아니 저는 이거를 네. 다이어트를 망할 수가 없어요. 다이어트는.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면 돼요.
0: 그렇죠.
3: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뭐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담배 끊는 거하고 다이어트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.
0: 실패할 수도 없지만 성공도 못하는 거잖아.
3: 그거는 얘기 안 해요.
1: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. 네. 내일은 없다고.
0: 내일은 일이 없으면 안 되죠. 돈 벌어야 되는데.
3: 싸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팍팍팍팍 밟혔어 지금.
0: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시작을 못하는 게 정말 뭐 때문일까? 가장 흔히 하는 얘기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까요?
1: 그렇죠.
0: 뭔가를 확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이거 진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
3: 그렇죠.
0: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.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.
1: 또는 귀찮아서?
0: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. 우리 일 저지르는 거 좋아하는 우리 신희준님.
3: 제가요?
0: 예전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. 논이 장독 깬다고. 뭐라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 버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
3: 뭘 버리는 거죠?
1: 일 버리는 거.
0: 버리는 거 말고 벌리는 거. 네. 다른 거.
3: 아니 저는 지금 이거 말씀 듣고 있다가 그 전에 저기 김기현 강사님 작년에 오셨을 네네. 때 강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보통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이어트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지금 뭐 식단이 어떻게 했다 아니면 내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10인데 8로 줄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주변에 같이 한 사람들이 10인데 어떤 사람은 6이 되고 오우. 그러면 이제 약간 비교가 또
0: 그렇죠.
3: 그 안에서도 또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주변이랑 비교하면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
0: 그렇죠.
3: 나의 기준하고 봤을 땐 나도 성공한 거거든요.
0: 그럼요.
3: 네,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해도 박수 쳐줄 만한 네? 그렇게만 생각해도
0: 우리 신희준님께 박수 아, 네. 살 많이 뺐죠.
3: 지금 다시 찌고 있어요.
0: 아 그래요? 또 다이어트 내일부터
3: 요요가 왔어요. 네.
0: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두려운 게 어색함이 있는 것 같아요.
1: 그렇죠.
0: 뭔가 헬스장 첫날 아니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도 첫 마디 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아니면 뭐 악기 같은 거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첫 수업 들어가기가 되게 긴장되고
1: 맞습니다.
0: 또 비근한 예로 또 달리기
3: 네.
0: 러닝 모임에 가자 해서 가려는데 이 첫 참석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.
3: 그렇죠. 근데 이제 나만 어색한 건데 남들은 신경 안 쓰는데
0: 전혀 신경 안 쓰죠. 네.
3: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
0: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능력이 아닐까.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.
1: 그러네요.
0: 이 어색함을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이미 하고 있던 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
3: 그렇죠.
1: 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어쨌든 나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뭔가 한다는 네. 거잖아요. 그래서 나의 컴포트 존은 이게 정말 내가 가장 편안한
0: 네네.
1: 공간인데 이걸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
0: 맞아요.
1: 거예요.
0: 네. 이 참 뭔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. 우리 동굴에 사람들이 뭔가 코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 안쪽에 이렇게 있을 때 막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선택한 거지만은 그런 데서 약간 편안함을 느끼고 동굴 밖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도 있고
1: 그쵸.
0: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
1: 그쵸.
0: 굉장히 브라이트한 세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
3: 그러네요.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데
0: 네.
3: 인간은 원래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. 네, 우리 뇌는 안정성을 좋아한다. 이거 듣고 나서 제가 하나 지금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. 저는 외식을 안 좋아해요. 네, 가는 곳 딱 한 세네 장소만 가요. 그래서 한 번은
1: 그럼 와이프가 싫어하지 않나?
3: 엄청 싫어하지.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. 그러니까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
0: 도체 지뢰밭이
3: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네. 저는 항상 가는 데가 해장국 올랑국수 집이에요.
1: 오 마이 갓. 네.
3: 그렇죠. 여기서 오마이갓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스피커폰으로 받았죠. 네. 차 안에서. 어 여보 지금 이제 오신 분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. 어디 가는데? 땡땡 몰랑국수집. 거기 불났어. 어? 언제? 오. 몰랐어? 거기 며칠 전에 불났으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 어디 어디를 가. 어 알았어. 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밥 먹고 왔죠.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식사 끝나고 그분들 모시다 드리고 네네. 저녁에 집에 와서 저의 첫 마디가 근데 거기 언제 불났대? 그랬더니 야 그거는 당신만 좋아하지. 왜 본인만 생각을 하냐고.
1: 아 와이프 현명하네. 네, 네.
3: 저는 진짜 불난 줄이었어요.
0: 네. 아, 나 불났다 해서 예전 스트라 식당 생각했네. 아,
3: 거긴 뭔지 모르겠지만. 네.
0: 어, 그래서 뭐 먹었어요? 중요한 게 그거야.
3: 아, 아무튼 그 저기 웨스턴 음식을 먹었어요.
1: 아, 월남국수는 네. 아니고.
3: 네, 월남국수는 아니고
0: 네. 저기. 아내분께서 센스 있게 다른 월남국수집 소개해주셨어요.
3: 아니요 무슨 그릴 갔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호주 음식이 딱히 호주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.
0: 없죠. 피쉬 앤 칩스.
3: 그거는 뭐 전통적인 호주 음식이라고 해서 뭐 내밀긴 하지만은 네. 아니면 오지버거. 근데 사실 뭐 호주 음식이라고 할 게 딱히 없고 뭐 태국 음식점 가면 더 전문성이 있고.
0: 그렇죠.
3: 베트남 음식점 가면 또 전문성이 있고. 지금은 이제 그 어디죠? 그 동남아 쪽 그 레바니스 음식점들도 요새 많이.
0: 아 그래요? 아,
3: 네네.
0: 저도 사실은 가던 데만 가는 스타일이고. 가서도 먹던 것만 먹는 스타일이어서
3: 저
0: 레바니즈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. 뭔가 기회가 돼서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가서 네. 경험을 해보면은 어 괜찮으면은 또 가겠지만은 막 찾아가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.
1: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브라이튼 라스인드의 커피숍을 잘 가요.
0: 아 커피숍이요?
1: 왜냐하면 바다가 보이는 네네. 데서 커피 한 잔과 크루아상 하나를 먹는 게 이런. 분위기거든요. 네네. 아 여기 내가 네. 한국을 떠나서 정말 호주라는 데 왔구나라는 이제 그때부터 느낌을 갖도록. 근데
3: 맞아요.
1: 이제 해장국을 먹으면 이게 한국인지 비행기를 타고 온 건지.
3: 네,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는데.
0: 아니. 또 이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는 네. 비행기를 내리고. 첫 끼를
1: 한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죠.
0: 해장국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예전에 어떤 계기가 돼서 무슨 일관계로 그 한국에서 어떤 회장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을 모시는 걸 했는데 그 당시 유명하던 해장국집이 1등 여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.
3: 맞아요.
0: 거기를 갔더니 셀트리온 회장님도 와 계셨고 또 하여간 회장님 세 분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그 환경을 봤습니다. 그래서 해장국도 나쁘지 않다.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.
3: 갑자기 회장님들이 아침에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렸을 때 양재동에서 커피숍 알바를 했었어요. 고등학교 때.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은 그 빌딩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형 그랜저들.
0: 아, 네. 각 그랜저?
3: 각 그랜저 그 다음이었어요. 제가 있을 때가.
0: 네네.
3: 좀 넓은 거.
0: 네네.
3: 신형 그랜저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세단, 고급 세단들이 들어오면서 운전기사분들하고 회장님들이 올라오시는 거예요.
0: 네.
3: 뭐야. 그래서 주말 아침에 카페가 엄청 바빠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테이블마다 전화기 있어가지고 커피숍으로 전화와서 누구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 있었잖아요.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예요. 전화 와서 김 회장님 좀 바꿔주세요. 그럼 저희 마이크 잡고 손님 중에 김 회장님 그러면 지금 40테이블이거든요. 그럼 6명이 손을 들어요. 그러면은 정말 죄송한데 김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냥 김 회장 그러면 알아. 그러면 김 회장 그러면 안다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정말 회장님들이 많았어요.
0: 그렇죠.
3: 네.
1: 아니 지금 회장님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삼겹살 회동이 있었잖아요. 젠슨 황이 서울에
3: 네네네.
1: 지금 유명한 짤이 있어요. 삼겹살 카팅하는 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젠슨 황이랑 그 다음에 SK 최태현 네. 회장이랑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네. 김범수 씨인가?
3: 김범수 회장.
1: 네. 그분 김범수 아닌데?
3: 아니요, 거긴 카카오
1: 네이버의 네. 네이버 그 다음에 LG의 이제 구 회장이랑
0: 구광모 회장.
1: 근데 그분이 제일 나이가 어리셨대요.
0: 아주 젊죠 거기는.
1: 네, 그래서 그분이 텅그랑 가위를 잘랐는데 그걸 이제 삼겹살을 잡고 중간을 아. 싹둑.
0: 안 잘라봤구나.
3: 길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.
1: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은 아니. 삼겹살이잖아요. 네. 삼겹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. 네.
3: 아 삼겹을
1: 그
3: 나누셨어요?
1: 중간을 잘라가지고 아. 살만 분리를 하셨으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논의가 벌어졌어요. 한국에서. 이건 삼겹살에 대한 모욕이다.
0: 예의가 아니지.
1: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걸 잘라봤겠냐.
0: 그러니까. 어릴 땐 잘랐을 것 같은데. 하여간. 네.
1: 그래서 어쨌든 그 때문에 네. 굉장히 저도 그래서 피터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. 이거 봐봐. 삼겹살을 이 중간에서 자르는 거 보여? 막 이러면서.
0: 신박하네요.
1: 싹둑싹.
0: 그러게.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삼겹살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
3: 다시 출발해 보시죠.
0: 그러게.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동률의 다시 출발 아니고 그냥 출발 듣고 오겠습니다.

0: Alive 90.5.
1: 네,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. 언제 들어도 신선한 노래고 어딘가로 또 출발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죠?
2: 네. 네.
1: 자,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이게 이제 또 나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
3: 그렇죠.
1: 이게 나이가 조금씩 더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왜 그렇죠?
3: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니까.
1: 그렇죠.
2: 저는 이걸 몰랐었거든요.
1: 네.
2: 근데 이제 최근에 느껴지는 거는 자동차도 A 브랜드 했다가 B 브랜드 타면은 그 깜빡이 위치도 다르고.
3: 그냥 깜빡이 물이 꽉 나오고.
1: 윈도우에서 왔다 갔다 하고.
2: 그래서 그런 게 예전엔 그 익숙함에서 저기 하는 게 예전에는 그 변화가 신선해서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가
3: 짜증나죠.
2: 않아.
3: 네.
1: 이게 나이가 들면서 힘든 게 저희가 어릴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은 다 처음이잖아요.
2: 맞아요.
1: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름 루틴이 생긴 거죠. 그 익숙한 것들.
3: 그쵸.
1: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해야 되니까 좀 망설이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네. 그런 생각이 한번 해봤습니다.
3: 그러네요.
1: 그리고 또 너무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준비가 되면 해야지. 이 준비마다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
3: 근데 사실 또 재밌는 저기가 있는데 왜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.
1: 네.
3: 네. 그래서 막 그 뭐 BTS든 스트레이키드든 어린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 요즘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 영웅이 하나 있잖아요.
1: 네네네.
2: 임시죠?
3: 네.
1: 그냥 영웅이 아니에요.
3: 임영웅이
2: 네네,
3: 있잖아요.
2: 네네네.
3: 그 보통 70대, 80대, 90대 할머니들이 그렇게 올인을 하셔가지고 힐링을 받으신대요.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. 그래서 이게 꼭 익숙함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변화가 꼭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? 개인의 취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들어봤어요.
1: 그 취미 활동이니까 좋아하는 거는 충분히 뭐 그 나이 연세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
3: 좋아하기 때문에
1: 좋아하니까
3: 새로운 걸 시작을 해도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잖아요.
1: 네네.
3: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배우 이민우인가 되게 잘생긴 친구를 팬이에요.
2: 네.
3: 그래서 그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뭐 어디 공항에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니 그랬더니 가끔 홍콩도 가고 일본도 가고 왜?
1: 흔히 말하는 덕질을 하시는군요.
3: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왜? 그랬는데 그냥 좋대요. 그래서 돈이 좀 아깝지 않아? 왜냐면 비행기표니 호텔비니 이게 뭔가
1: 덕후님들한테는 돈이 아깝지 않죠.
3: 그렇군요. 네.
1: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고.
3: 아니 휴가 내고 갔다 온대요.
1: 아까 그러니까 휴가도 내고 네. 돈도 있어야 되니까.
2: 그렇죠. 네.
1: 시간도 있어야
3: 네.
1: 되고.
3: 네. 어쨌든 네.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. 이게 꼭 변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 어려워진 걸까라는 생각에서 갑자기 임영웅의 팬들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은 어려워하시지 않던데
2: 또 생각났어요. 김미경 강사님 그때 했을 때
1: 네?
2: 60대 두 번째 돌 예순 되시면은 이제 환갑잔치 하지 마시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나 이제 60 됐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이렇게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돌잔치 하면은 축의금 내잖아요. 그런 식으로 축의금을 받아서 내가 꿈꿔왔던 거,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그거를 시드머니로 한번 해봐라.
1: 야,
3: 그것도 좋다.
1: 네. 참 어릴 때 받았던 것처럼 그 금반지 한 돈씩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. 요즘은
3: 네. 요즘 금값 비싸죠?
1: 비싸니까.
2: 아, 네.
1: 저희 처제 때는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
3: 네. 아, 자, 우리 얼라이브도 이제 순서대로 할까요?
2: 네.
3: 내가 금방 올 것 같은데.
1: 오, 그래요.
2: 아까 밑줄 크고 동그라미 친 게 친구들한테. 네. 아니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게 진짜 60대 가지고서 환갑 축하해 이런 거 말고
1: 그렇죠.
2: 축하한다고 해서 뭔가 그러니까 선물보다는 어떤 비용들을 같이 걷어서 주면은
1: 네네.
2: 그거 가지고서 당신이 해보고 싶었던 제2의 나의 인생을 살아볼 때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그거를 도전해보는 시드머니를 사용해봐라라고 했던 게
1: 멋지다.
2: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그거 되게 멋있는 생각이다.
1: 한번 상상으로라도 해볼까요?
2: 네.
1: 우리 수 DJ님
3: 네.
2: 축하드립니다.
1: 축하드립니다.
3: 네, 감사합니다.
1: 뭐 얼마 정도 들어올지 모르지만은
3: 아니 금 한 돈이래매. 네?
1: 아니 그래도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. 모아서 네. 뭐 약간 목돈이 생겼다. 뭘 하시겠어요?
3: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네. 만약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
1: 얼마로 할까요? 정해놓을까? 10만 불?
3: 10만 불?
1: 그건 안 되나?
3: 아니 10만 불이면 저는 그거 모아가지고
1: 너무 많나?
3: 그냥 우리 저기 친구들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뭐 안탁틱이든 발리든 갈 것 같은데.
1: 친구들 시간이 돼야 될 텐데요.
3: 그 나이가 되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?
2: 네. 그렇죠? 축하드립니다.
1: 그러게 뭘 해야 되나 돈 모아서 우리 신희준께서는 뭐 하시고 싶어요? 아직 멀었지만
2: 저는 이거는 디폴트예요.
3: 그게 뭐야?
1: 아내님께 갖다 바친다?
2: 네.
1: 가장 확실한 투자지예요.
3: 그러네. 그러면 네. 우린 달디는?
1: 저는 요즘 핫한 뭐 주식들도 좀 사보고 재테크 좀 해볼 것 같아요. 벌어서 아내님 갖다 드린다.
2: 불려서.
1: 불려서. 뭐 못 불리면은 없던 걸로 하고.
3: 어쨌든 공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걸로 투자해서 부풀려서 갖다 주면 뭐 좋은 거죠. 뭐.
1: 그렇게 해서 그걸로 좀 좋은 거 새로운 걸 좀 시작해 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.
3: 그 네. 와이프는 뭘 좋아해요? 달디 와이프는?
1: 반짝반짝 빛나는 거? 그래서 저를 택하지 않았겠습니까?
2: 축하드립니다.
3: 좋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멋진데요?
2: 제가 못 이기겠어요.
1: 저 학원 알려드릴까요? 자, 우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 뭐 나이 상관없다 했는데 저희는 사실 여기 시드니 아니면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새로운 거 시작하셨죠?
2: 네. 그쵸?
1: 저희 다 이민 용기 내서 넘어왔으니까 한국을 떠났고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
2: 네.
1: 또 뭐 직장 문제 아니면 뭐 사업 아니면 자녀 교육들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들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새로운 걸 다 잘 시작했잖아요. 그죠?
3: 그렇죠.
1: 뭐 한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호주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가 있었을까요?
3: 처음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비자 문제겠죠?
1: 비자. 그렇지.
3: 학생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고.
2: 네, 그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롱텀이었고
1: 네.
2: 뭐 오자마자 힘들었었던 건 저는 언어.
1: 그렇죠. 언어 제일 힘들지.
2: 네.
1: 저는 말씀드렸죠. 오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게 슈퍼에 갔는데 술을 안 팔더라고요.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? 집에 네. 가야겠다. 상당히 네. 한국 편의점 식당 아니 슈퍼마켓 생각하고 들어갔는데
2: 네.
1: 어디 저기 딴 데 이렇게 해놓은 데 가야 된대요.
2: 술 슈퍼가 따로 있었어요.
1: 깜짝 놀랐습니다.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여건이.
2: 네네.
1: 한국 슈퍼에서도 이제 이렇게 코너 따로 만들어가지고
2: 네,
1: 많이들
2: 맞습니다.
1: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또 저희가 또 이런 시작들을 호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했죠. 직장도 다니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은 또 뭐 아기를 놓았을 네.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크게 했다 뭐가 있을까요? 다들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니까 비즈니스인가?
3: 신희준?
2: 네, 전 이것도 디폴트예요. 결혼이죠.
1: 여기 와서 오 이건 진짜 잘했네. 저는 다행히도 그 찬스를 한국에서 쓰고 왔어.
3: 아니 뭐 그럼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남편이 여기 있는데.
1: 그러면 첫 번째
3: 신하 저도 결혼입니다.
1: 두 번째로 해봐.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잘한 건 뭐가 있을까요? 새로운 거 여기 와서 한 거.
3: 신희준?
2: 저예요. 두 번째로 잘한 거요? 일단 사업이죠.
1: 사업.
2: 네, 네.
1: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 때 사업을 생각하고 왔었을까요? 아니면 와서 뭐 지내다 보니 사업을 이루게 된 건가요?
2: 아니 이게 처음에 사업이라는 게 모르잖아요. 뭘 어떻게 해야 될지.
1: 그렇죠, 그렇죠.
2: 네, 근데 예전에 우리 저기 수 디제이님께서 한번 초청해 주셔서 창업 관련해서. 근데 보통 사업한다 그러면 이제 창업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, 창업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그 평상시에는 어렵지 않게 생각됐던 그 단어가 창업,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창대한 업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. 뭔가를 막 이렇게 일구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힘든 거구나. 근데 실질적으로 사전적 어휘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창업인데.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, 그때 당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한 친구가, 형 그냥 해. 정말로 그 친구 맞아. 지금 정육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줘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시작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못할 것 같아요.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.
3: 사실 저는 두 번째 잘한 거는 진저를 입양한 거 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진저가
1: 얼마나 됐죠? 진저가
3: 3년 하고 이제 8개월 정도 돼서 금방 이제 4살이 되는데, 사실 제가 97년도에 첫 번째 창업을 했잖아요.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 거였었는데, 제가 이제 호주 산 지 37년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 항상 하는 말이, 호주는 가장 좋은 직업은 임플로이다.
1: 그렇죠.
3: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와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, 제 친구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집이 5채야. 물론 연봉이 높아서 그렇긴 하겠죠.
1: 제가 아는 분 같다.
3: 저는 사업한다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.
1: 주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사팔사팔 하면 남는 게 없었는데.
3: 맞아요, 맞아요. 하나 사놓고 오랫동안 가야지 그게 오르는 거지.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은 사실 손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사업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본인이 본인 적성에 사업이 창업이나 사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잘 한다 그러면 저는 직장 생활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
1: 그렇죠. 네. 또 그게 맞는 분들이 많으니까요.
2: 좀 어려운 단어 하나.
1: 네.
2: 상적인 인즉사.
1: 오,
3: 그렇죠. 뭐예요?
2: 상인은 장사를 해서 사람을 남긴다. 네, 좋은 분들 옆에 계시잖아요.
3: 맞아. 아니 근데 직장 생활에도 좋은 사람들 많아.
2: 아니 죄송합니다.
1: 직장 생활은 딱 두 분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.
3: 아 그래요?
1: 좀 높은 사람들은 좋지 않아. 네.
3: 높은 사람은 좋지 않아?
1: 나보다 높은 사람은 좋지 않아.
3: 그 새로운 논리인데?
1: 그렇더라고요. 경험상. 근데 우리 수디진님 보니까 호주 오셔서 첫 번째 잘한 일하고 두 번째 잘한 일 사이 간격이 좀 길긴 한데. 어쨌든
3: 한 30 몇 년이 나죠?
1: 30 몇 년이 나는데 뭐 가족을 이루고 네. 이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.
3: 네.
1: 정서적인 안정, 뭐 뇌도 자극하고 활력도 증가하고 우울감도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심지어 노화도 방지가 된대요.
3: 그래서 내가 요즘 젊어졌다 소리를 많이 듣나
1: 뭐 새로운 걸 많이
3: 아니 우리 하시죠. 강아지 때문에
1: 그치 그치 그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.
3: 맞아
1: 그래서 이런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뭐 운동도 좋고 아니면 모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모임은 나랑 비슷한 연배보다는 이 종적으로 나이 차이가 아래 위로 좀 많이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비슷한 친구들 모여봐야 하는 얘기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
2: 맞아요.
1: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우리 젊은 분들 연세 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진짜 다양한 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진짜 우리 삶의 활력에 많은 도움을 또 주더라고요.
2: 네네.
3: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유튜버 중에 보는데 그 제목이 이제 사람과 책. 네.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단체 모임이나 이런 협회를 갈 때 어떤 단체가 좋을까요? 라는 질문에 책 읽는 단체, 책을 읽고 토론하는 단체
1: 네네네.
3: 그러면 매번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네. 내가 크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
1: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우리 고등학교 때 독서 토론회 그런 서클들이 생각이 나네요.
3: 제가 말을 잘하는 이유가 제가 독서의 빛나래 출신이에요. 저희 빛나래. 빛나래. 이름이 네. 저희 제가 빛나래 국인데.
2: 네.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지금 달대님 보면서 빛나래.
1: 앞에 대놓고.
3: 아니 저희 독서부 이름이 빛나래였어요.
1: 네. 그래서 네. 그런 독서 모임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은데 뭐 늘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러닝.
2: 네,
1: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.
2: 네,
1: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준 DJ님도 지난주도 뵀지만은 네. 처음에 5km 파크런도 힘들죠.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반복이 되면은 또 주변에 옆에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뭐 그리고 또 더 많이 길게도 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
0: 네. 네?
1: 요즘 또 취미 활동은 아니지만은 트렌드가 있잖아요. AI.
2: 비서죠.
1: 이것도 막 아우 어려워가 아니고 그냥 풍덩 빠져보면은 굉장히 쉽게 되게 잘 돼 있어요.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고 두 번째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.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작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경험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노래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

0: 라이브 90.5 좋은 아침입니다. 신의진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달리는 수다방 주제는 우리 앞에 이제 건강한 스푼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꼬리표를 하나 달아서 오. 시작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끝을 못 낼까라는 주제로 이어서 반박하는 내용들로 한번
1: 오, 네. 오 신선하다 좋네요.
0: 네.
1: 아.
0: 네. 네 시작은 잘하는데 끝 못 내는 것들 너무 많은데
1: 제가 아까
0: 자, 뭐가 있죠?
1: 질문 주시죠.
0: 아 질문요. 자 일단 헬스, 영어 공부, 다이어트, 그다음 뭐 악기 배우기, 네, 네 뭐 유튜브 채널 다들 한번 계속 하려고 했다가 이제 연장 못하는.
2: 그리고
0: 네 뭐
1: 결혼?
0: 그건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?
3: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.
1: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인데 아우 저 어떡하죠?
0: 아 요새 팥뿌리가 좀 일찍 돼요.
1: 아 그래?